0: We're something else at Vancouver Co-op Radio 100.5 FM. Co-opradio.org. Click on the donate button.
1: For Einstein, it was easy to choose a DJ name. He would be MC.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4: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항소법원에서 국경당국이 별도의 영장이나 사전 의심 없이도 여행객의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미국 항소법원은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미국 영주권자의 휴대전화 검색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경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관세국경보호청 지침상 기기를 외부 장비에 연결해 데이터를 복사하는 등의 정밀 검색을 하려면 국가 안보나 법률 위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법원은 국경 검색 시 사전 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입국자가 검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기준 미국을 방문한 약 4억 1,900만 명의 국제여행객 중 검색된 전자기기는 5만 5천여 대 수준으로 실제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 역시 미 국경

0: 당국이 검색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검색을 거부할 경우 기기 압수나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미국 방문 전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민감한 메시지나 문서, 앱이 들어있는지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 간 관세 문제와 정치적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도 크게 줄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건수는 약 2,91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5.4%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 외 타국으로의 해외여행은 9.2%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실제 검색 확률은 높지 않지만 강력한 검색 권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출국 전 전자기기 내 민감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BC주 공원관리당국이 성수기 공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일 이용권 예약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0.1초 만에 이용권을 싹쓸이하는 부정예약, 즉 봇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공원 이용객들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예약 전쟁 등 기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당국은 지난 9월 22일을 시작으로 일일 이용권을 예약하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본인 인증을 완료한 계정을 생성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BC 서비스 카드를 연동하거나 이메일 혹은 비밀번호 등록 후 본인 인증을 마쳐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봇의 악용을 막아 실제 방문객들에게 이용권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예약 확인과 취소 편의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용권 예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문 예정일 이틀 전 오전 7시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원 이용객들의 반응은 냉담한데 인증 절차가 추가되더라도 오전 7시 티켓팅 방식이 유지되는 한 봇과의 경쟁이나 선착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인증된 다중 계정을 생성하는 편법이 동원되면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의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에서 시간을 내 직접 방문해야 하냐며 디지털 환경 중심의 행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약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공원 인프라 확충의 부재라는 지적도 거셉니다. 이용객들은 인구 증가에 발맞춰 등산로와 주차 공간을 확장해 수용 능력을 늘리는 대신 단순히 이용자 수만 제한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일 이용권 제도는 골든이얼스, 마운트 시모어 등 4개 주요 주립공원에서 적용 중입니다. 자연보호와 혼잡관리라는 공원 당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약 편의성과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서 주류 소비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음주 지침과 제품 경고 라벨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수제 맥주 업계를 포함한 주류 단체들이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약 9,500건의 암 사례가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알코올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새 음주 지침은 일주일에 표준 음료잔 기준 3잔에서 6잔만 마셔도 유방암과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권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주류 업체뿐 아니라 전국 1,200여 개 양조장을 대표하는 캐나다 수제맥주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여성 하루 두 잔, 남성 하루 세 잔까지 허용하던 기존 지침 유지를 요구하며 보건당국을 상대로 최소 44차례 이상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캐나다 보건부는 새 지침을 아직 공식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에 건강 경고 문구를 붙이는 방안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현재 상원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BC주 보니 헨리 최고 보건 책임자 역시 올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암 위험과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등을 알리는 경고 라벨 도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반면 수제 맥주 업계는 비용 상승과 최근 폐업 속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순한 암 유발 문구 부착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앞세운 정보 제공과 업계의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C주 성인 40%가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복잡한 글과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C주 문해력 지원단체인 디코다는 9월 문해력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디코다에 따르면 BC주 성인의 41%가 기준 지표인 레벨 3 미만의 문해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벨 3는 구직 신청이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 보건 및 금융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디코다는 9월 문해력의 달을 맞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BC주 400여 개 지역사회에서 운영 중인 1,300여 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 디지털 및 취업 교육, 학력 취득 지원, 가정 내 자녀 교육 보조, 금융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디코다는 문해력에 대한 투자가 곧 더 강한 가정과 역량 있는 노동력,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 중 하나인 제45회 밴쿠버 국제영화제가 전체 라인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76개국 160여 편의 장편 영화 그리고 화려한 라이브 공연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12편의 월드 프리미어를 포함해 총 162편의 장편과 91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한국의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가능한 사랑과 홍상수 감독의 수유리를 비롯해 세계적 거장들의 최신작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올해는 다채로운 장르와 지역적 특색을 담은 특별 섹션으로도 눈길을 끌며 5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돼 북미 주요 다큐멘터리 축제로서의 면모를 입증합니다. 또한 신진 독일 영화 포커스 부문에서는 독창적인 심리 묘사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독일 신예 감독들의 장편 6편이 소개되며 밴쿠버의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산업 역량을 보여줄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올해 밴쿠버 영화제는 영화 상영을 넘어 신진 창작자를 지원하는 영상연구소를 새롭게 발족하고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영화제 칼 포스너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는 창의성과 혁신이 숨쉬는 현대 영화제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반 관객 대상 티켓 예매는 공식 웹사이트 viff.org에서 진행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 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공존 기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한인사회는 물론 현지의 여러 다문화 이웃들을 초청해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과 K컬처의 매력을 나누고 남북 평화공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공연에는 캐나다 한국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이종은 가야금 연주자의 협연을 비롯해 퓨전 국악단체 캣남사당, 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 펠리체 합창단, 밴쿠버 경희태권도 시범단이 참여해 다채롭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캘거리 지역을 포함해 총 11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밴쿠버 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현지 사회로 넓히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에는 캐나다 로키산맥 관광지에서 100만 평화통일 인터뷰를 진행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문화의 가치를 알린 바 있습니다.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 신태용 회장은 재외동포의 역할과 참여 확대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약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인적 자원과 에너지를 국가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 재외동포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외교적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11월 음악회 역시 이러한 차세대 및 현지 다문화 사회와의 교류 확대라는 취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악과 문화를 매개로 한인 사회와 현지 다문화 이웃을 연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이번 평화공존 기원 음악회는 오는 11월 8일 일요일 오후 5시 밴쿠버 퀸 엘리자베스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주 대한민국 밴쿠버 총영사관과 BC주 예술위원회 등이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이제 곧 2025 월드컵이 시작이 되지요. 각국 대표 선수들이 한 달간 전 세계 팬들과 열정을 나누는 모습만 상상을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시나요? 이번 대회는 특히 젊은 선수들의 활약과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팬들은 이미 팀 응원복과 국기, 깃발을 준비하며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하는 기분을 상상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응원 모임을 계획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실 건가요? 물론 대한민국이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의 첫 곡 마이클 메드라노의 Do Your Thing Babe로 신나게 시작합니다.

If you'd like to listen to more K-pop on the radio, please send us lots of requests through Facebook Radio 6 or Instagram or TikTok Music Break 23. We'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Ne, 이번 순서는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가요계의 독보적인 여성 보컬리스트 하시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소라 씨를 생각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며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소라 씨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서 사람의 내면 깊은 감정과 삶의 섬세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와 진심이 느껴지는 가사들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흔드는 매력이 있잖아요. 특히 이소라 씨는 최근에도 조용히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며 새로운 앨범이나 무대를 기다리고 있지요. 가수 이소라가 다시 무대에 서는 순간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이소라 씨의 대표곡 네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아픔과 위로를 담아낸 곡이에요. 들으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목소리에 지나온 시간과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곡인데요. 이소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네,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가을이 되면 꼭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나 들어도 참 가슴이 차분해지면서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으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순수한 사랑의 설렘과 간절함을 담은 곡이지요. 첫사랑의 떨림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말랑말랑한 노래 이소라의 청혼 듣고 올게요.

네, 다음 곡으로는 이별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풀어낸 곡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씨의 제발, 감상해 보시죠.

네,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이소라의 제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팬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아주 특별한 곡이에요. 바로 이소라와 BTS 슈가의 콜라보 곡인데요. 서로 다른 세대와 음악 스타일이 만나 더욱 감성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는 곡이지요. 이 곡은 이소라 특유의 섬세하고 허스키한 보컬과 슈가의 감성적인 랩이 어우러져서 듣는 이의 마음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소라 그리고 BTS 슈가가 부릅니다. 신청곡.

너도마저 잠드네 밤 100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밴쿠버 코업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지요. 심리학과 함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는 시간, 소피아의 심리톡톡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저는 30대 후반이고 몇 년 전 결혼 생활을 끝나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에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조용히 지내는 삶에 익숙해졌다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최근 우연히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와 대화였는데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투, 웃는 모습, 사소한 행동들까지 신경이 쓰이면서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시에 두려움이 커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럽게 느낄까? 아님 내가 먼저 연락하면 너무 적극적이라는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실망을 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데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몇 번이나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오늘 모임에서 그 사람과 했던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리면서도 나도 모르게 혹시 이번 인연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얼어붙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네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을 억누르며 계속 혼자 있는 삶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소피아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쪽에 고민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지금 느끼는 마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오는 건 진짜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특히 이혼으로 상처를 겪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 새로운 사랑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큰데요. 그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연자님 안에는 아직 사랑받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순수한 소녀 감정도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오히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설레고 싶어 라고 스스로에게 허용해보세요. 새로운 인연에 다가가는 방법도 천천히 작게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먼저 가벼운 인사와 미소로 신호를 보낸다든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부담 없는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감과 안전함을 만들어주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줄여줄 테니까요. 그리고 밤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설렘과 두려움을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라고 명확하게 적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작은 용기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남아있는 소녀적 설렘을 믿고 작은 용기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인 것 같아요.
설렘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두려움은 줄고 마음은 가벼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상대를 중심으로 나를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랑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가장 사연자님답게 다가가 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내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니 일단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는 정승환 다시 사랑한다면 보내드릴게요.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6 책임 프로듀서 이덕일, 아나운서 유아진, 작가 황승연, 그리고 DJ 소피아 서였습니다.